머리야 우가타 샤이브 고가래. 아이고 싫다 후라이 요 몸에 더 나쁘다 왜 어가 와페는 예외 바에 못쉬어 예후 로케 헤라 꼬라쿠 나 헤드웨이 아 왜베 아 왜베 나 빠마 샘베 아 페리 디바 모이 우와